대양 진리 연구 노천 희자 랑군가 로종 제바다 사연제 총도 통제 답종도 호타기 교구 로브다 총도가 사연제 된자 로소 동위 내조 연바다 닝네 APP 당 겐첸제 샤른총와 준네 사연제 원소 네다 소제 참정 해결로 주는 시대 사연제 원소 네다 人바 마보다 런도 세보 모보제제 야완제 히바르제구 섬네 사용고지 똑단 운전시에 도바당 차별심으로 가대야 니소 각계문시 사용단 제와 유비 도바쇼나 산내대기 사용대가라 늦제시초 옛네 초와당 갈리샤유제 컴퓨터고지 연구 누바 동낭시대 근행지 가서 도칸라 히히세바당 사팅도 동과 장라당 장종소 수도홀하기 외매지 노체 살구 도칸랑기 중가 산내대기 연구 송고 랑자 땅 통바르샤그 나니 사연 너스레 자직라 공바르시디 사연제 촌도 코마 자직샤그 바다 친치다 로치 무슨 치리지 롱통 안 요그 년코르지 녀유 니지 차초나 통전 란틀라 준은시니 친상게 촌도 녀유 차이조 하다 잡정샤그 동네 사연 중가 yurdu nipa tang tun ni yipa tang gipa lapar tangpun zambaji sha guipa tang. Yungu drapo ya di denja ki niso bawar su long tun tang chogu chobi nyeyur si ta chogba. Shichol yurdu yungu ji chondo gondun la nyengu. Dun ni sayun ji hiru na lu si onchan ji chunpo si pa tang lu to songcho si ni zopi sen ji shobba gupa tang. Niyu jun koyu da chachin na yin ni, rangshu huta shi di, hiro li ta kanto sha gu. Je ni, sanyun shuyun tuwa ranyi denjak yin bi, ngunro chachin wu, longtun gu, no te mnara rojo shi di, yomcho nyen ka ngungo she hi gu. Go ni, no kurdo yungi ji, gondun tang gudri, ni ka gudri ji langsha ka la zisung shi di. Sheta naso la di ni, senkan ji no hiu, ye chung to tang gu ba ji yin. Gontsenba tenne, sanyun gobi junhi kotere.

0: 야야
1: 마지 저기는 먼저 표 메시지 로가지 자주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메다 동자지 인스시에서 다 뒤난에 대사계의 동디 먼저 더디 좀 아이유 난게 다이다 공해 난게 스디 디데지 차요 디 인스거야 굉장히 가르려서 좀 다른거는 차시하소나 중 내리기 쳐도 대사계의 중디라 전비는기 중지 냥하기 제보 제수 된대지 차요 대사계의 중기 다지 광장스네다 측강게 창디를 때디 좀 기사계의 중 피외기 침부 인디기 동장다 제스니 증여요. 대인디 총재년아 그 제부 인스 진짜 지시요. 니네 기사제부 중팀에 나의 지조비다 지금 지시리. 막동기 롬로비 변조기 지시리 지시 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아 신주 체교수니 제시 전단기 가장 그 친구요. 대인디 좀 기사제부 중디 전단직 시자 근류기 중심 지시기. 순내 차이샤와 이나 야가게 망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총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조여요 말이 풍성 처수 조여요 말이 왕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도 좀 대사제 배 중디 더동의 풍성 치조 치조서 주기 요래라 반단계에 지만 지만도 주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 배 중기냐 진단 침부 찍죠.

0: 메션은 전어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예
1: 메션 응고 시즌아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미브라 이자 난귀비 샤와 다이킴부히
0: 남아다 로닝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 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다 로니 꾸라 펜신 다 조데 모제로 데기 지 스와스디 드니 지 가르세그 어 펜밤 토르와 어 데졸로 드니 펭기오레스 세바중 시피크 로쿠타 로치세 어 시파크 로이기 나사데 좀 펭기오레스 메일라 펭기오레스 드님 도나 롱 롱타소 롱타 차데서 소아다 파리스다 아리 니니 뒤소치 심접시에 봐 시사다 나서 그래서 파리스다 아르게 뒤소 니니 그 뒤소 뒤소 그다 심접시에 온데 제가 가리 시고르스나 근로 거에 어 차자니 봤다 매주 그 차가 차장 초보만 차 된게 돼서라 너 그와 통해 봐나 근데 배니 봤더니 아 배니 차 올해 저도 그래서 근데 차총 좀 와서 와 차총스도 얘기를 당구 전세야 들어와 어 대조 좀 앞에서 왔다 근데 인상 가 봐서 이제 님은 좀 현대로 저 서스 고속 그 심지어 돼 놓으라 근데 얘 그 자 아 가 된게 돼서라 님은 좀 이렇게 되니 네 봐라 이렇게 아 시도 중에 레스 디나 얘가 차차 루규다 차신도 니서라 레스 다 두루 인온디 데니 얘가 차차가 니디소 다 배규리기 니바다 데니 차신도 니 내바긴다 사잖아 야보요 레스 다 젠디 수잖아 종차 가래요스나 젠자 사크기 니다 데니 디디네 자모 롱가 마레스 쳐스노 코노 와자마 보여로 와 데다 데니 레게 나자다 포익 주쇼마와 bena aida we swan sen da roa ja ki la te so pho ata jimi shele nyam ba da ge ja de ni che sur ko ma bo sa lo ge ma re sa za sun zi gu sur wa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싱글링기 공금상 샴레야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 레츠행 슈그인 텐디 레츠행기 당 튼조니 중국 남부사르간키 튼제 카숨 콜라시부르 개캡 용외 금첸 강히 남시베 거타 중국의 상하이 냠레 전주기 피게르 군디 동외 돕슈 케친시 임베 거라 게난토 유고르치비 철럽추르와타 세네카키 셰브슈 렉수 동와타 남바갸치르 동와 제체네 게난토 제주치비 순슈 피와치베 거라 중국 슈샤 송경키 점린키 시베르 시지네베 거라 中国人民起微不用动起前下了美国对别国所引下面了听听的里程给能团习成那么先说澳大利亚所四块图中国新旧三百七百增值出去给投资金起抗别强卫所亚最门派起图别多名可应给年开立柱给策切去 巴泽尔图中国毕业期这期三年提给洛杰金真的若人切地牛津起为苦于我去过十个年时话上海那团别三对面在金通期提过了十月网站点别面具球队南九年那帮人往三百千百所他家出现米塔米特平女面在三百千里出别那么三个干苏其给图成个有不穷年中国七九从团期名强三百克了月 而且用龙城公司，譬如新疆的那个，到我东北去江宁开展前边，忙对前者龙城呢。中国人体外累积储备，人们来绕的沿西边，到我提，可能是被社会忙不了，肯定脱不进越界点越。中国气球从团去，整个九百从所名图，更多来团来人不了去，人不塞不西，人拆前越。各州国一前边，同面图所，全切谈。
5: 김치김치로셋소급티나바사바숨키니즈뉴슈기 퉁콩타 마네기리차디네 게지 촘제 고마치와타 니월로시에링 중국장도지교로피게기 고급탐진체디 뉴규사비랑콜타 리규로제 위프 퉁제제 첩춘토교로의 장도 퉁뉴피게 멸부촌네 중국지조뉴총키나바사바숨드바타
4: 他家中国AI谈厕所清洁皮革给立军切不谈，这条护大前提，这两三不谈地位浪子了，是不是切够？我们去年国际切不够，那不是三江松公园皮革的话谈，中国所准提，中国老主所准确做皮革主角的工地谈，也不是。第六老对头，中国所列出面，启动其次，给这脚给谈成全出跑了谈，给客谈是归给的是不是实际了，陈从前行。 下句出面启动其次推送不来得送谈成全送牌的，也不是。老对头，中国面在三不三对前呢，起初了原从七万这边文博阿国同学的启动加怎么不提？那年罗西边加这个就是不谈，可能是面在原从空气恩人居难，中国面在起来给恩人给送月。 那不是江苏亚速给不打皮给进不提托呢？中国电影《森林奇》所着呢，三对给托斯西多安尔维琼给琼华村月。那不是江苏起，中国边角盘龙永娃闺女三八年月了，给个看给皮给了盘龙三八昂琼月。出钱没开工作，摩根士丹利开展级别延续呢，开的中国学名呢。 特斯拉以民宿出名贵气出借给人民币扩充这套三百块买的德国牌儿钥匙。AI 开公司，中国空军健康公共基地，可能是被起来争抢谈，配给中心被开客舱嘛，买的还将买回国内自家内部资质托不到球员。面具开公司，中国让点新旧三百台，城市间去团结所有呢。面在新旧三百去，可运台团结买的。

주부 천천서 드랑가 시비존난 회주도 선호라 찬도 전체 공조존님 비 주부 천천 저희 반조가 모게라 릴로진가 빠시오가 존난다 제히티 존드농가 빠시오에 릴로인완나 존타 거롱가 최소도 효티고 모기 존드노 치하고 그르스나 드랭 글레가다 소니라 야로마지 소니다라 소니가 레가여시 던지인디 존라 레로인와가 카요사 뇨로마 체소저저다 로지제도 니마제제 추체제제도 가차제제리 저토제시 드조조저다 케제니라 마더비 드조 추세스도나 롱가 체소다 추세소도도 지바지중시 레로이와나 마치 동지 도동 거주 코나리 만디비 니버도 더 봉어샤쿠 카빌라 좀마다 자키 스완자 체마다 롱키 마민자 사와 임피 초보 춘춘여의 그 마치 되미 도마동와 간라 팬피 윤디 젠조와 메바이 그시고

0: 첸럽 가차라
1: 첸럽 가차라
0: 로수 비미 동보라 치레 미도 남바자
1: 첸럽 퍼지 가전디 자더 모쇼 람반디
2: 생가 남서 공항상 다다 저지 생고 투비 렌첸던 보조 농천 년천 리콘 칸키 농천제 첸럽 가차 렌첸제 nga lenchen zochong ba lo jaye ten da lenchen na sanyung go bi junhi kor ta se sa dan kha ji ge cho je che ta thong du dong yi yue bi kor nyin ta di shi yo yam la ye ta nang de na se ro

0: 다테 로존 첸카 옌다 존아 자마 그때네 베익 톤타 첸카 옌다 존야 그때 라캬 조테 뇌히나 때 고아 칼레 칼레네 오라
1: 레레 닝웬 뇌시
0: 아나 네게 지나노 다토 뇨게 데 저지 니바데 뇌지 니바데 게나 세단 게 야모메요 데 존더 데나 할레 케길 테네 공부 매체 찾는 거 조 할리 때문에 자이 인한다 바이 인한다 인한다 야모든 대신 것인 때 자제제 고알랜드 그렇답티 코 칼레 칼레 제용으로
1: 하나 나라도 있다 고알랜드 로얄리 마다 그 고안드니아 마다 차이
0: 뭐 근데 저 플로체 야몬 대행이는 만다 측 디노 바 유드라 장혁 바 부자탄 라라사 계자 희는 부자탄 저는 게 있는 운드라는 말이 말 때 고아티 레멘테 만측티 고알랜드나 쳇스나 만측티 고알랜드나 타타키 당보 쳇스나 네 매연라 깨자죠와 청저자때 뇨와 먼저까지 깨자 공로 근주다 되는데 나 고안이야 라서부터 와라 니체나 먼저까지 깨자 공로 근주다 되는지 대체서나다 롱거적다 니겐히 자차데 딱고 칼리 다 바자나 마선 통로 그래서 안 니텐리사 타랑 보길 사는 돈 니로 세틴데 땅에
1: 제버도 마소나 제버 지기나 민지 망부 지기 투팅 여러와
0: 니디서
1: 자 공가지 제와 제제 양 고안이야 여러와
0: 니디디디
2: 这不能把给这些你们了呢蒙电从比蓝电家准备就当戏剧张宇康比破格级热地写讲门餐吧没办法电影给这些你们了了老人总说就你比老师直接切近当老师一见电影你为了呢前途中间我空你能色的就车近当电影不仅给准备更加托车所就过你领个空气
0: 로촌 강산은 마던스러 때더니 제나 난사송 데니가 마음을 허던 마음을 허던 생각 단 네크 말로 수복 말로 양 돈 말은 허던 샹된치시라 샹된 로직시테 창도 개율 허던 트스라 때더니 야 지원은 거 장난 허던 짱던 나는 다다 아니 때야 짱이면도 되니 나면 허던 태운도 담은 거 바이엘 구이쇼와 파나레 로 드로디엘 로 드로디 데텔 나츠 자운 디디오나 나베 자운 나츠 그다 다 나 공바 다 사치 카니나 르게 쫑 요마 슈디 로칸데 요마레 게게게 냐칸데 요마레 하장 따 디모타 춘초마 것도 봉던데 요레 진짜 로마 몽스나 데 바지 고무치 왔다나 소레 데 까티디 나츠 로라 안디 노노 다 통다 무슈멘토 망조 게게 바지 드니 조히지로 단다 몽보레 当年纪就看你呢，当个个个就崩开呢，等还讲这都心酸，这都我们他匆忙的老着钱呢，等于是讲讲，等于这一通不，我一个，我忙起啊，当我一个，让他他等着个这一心多，等着让人的，等他老着人就多听我嘛，他那啥老大不是，他就是那个说，我嘛呢，那了，当绿色糖匆忙的，当他等我这个就是安当个的。
3: 그녀보다 맞아. 로론종 강바님바 닝도르 다 산족실이 그 거기니 다다 톡소.
4: 아, 네.
3: 근데 통도 거기다. 롬 몸모는 다 거기다 잠보다 터지 마라. 콤바 마히기 또 드네. 야안 접주시디 때 되게 지런테노. 다 맞아 거기다 텐데도 통도. 아니 세용송 같네. 로달 사자 몸보 되어르니서.
4: 네.
3: 맞아 다 사고 님바린 사자 사바레단 소마 사자 소마다. 저토 정게 콤바리사 사자 된다지. 된다지. 되요. 바지 뭐 바지 그저스 라서 뭐 그저스 바지 라서 됐 자고 언니 도칸텐들리 만나라 타 간체 볼로 자사 춘조스 망아 망아다 보 자사리다 되지 서만나라 때네 다도 상쇼이자리로 세어래 대 뭐만 뭐 상쇼 켜요 말이 다도 상쇼 놀라 다 켜려래 대 그게 뽕카이는 거 저거 다 뭐 그게 바지 리즈도 바지 드로우치 서서 Zanda nyehi zhore, zanda nyehi. Tata tong chir san, zanda nung lo, shen chi chir san, zanda kaxi nung, ta ma mubo chi gai cai gai da. Ma yeb chi xin, ta yamang tomo wangi da. Ta te zhe ma nga jo nga nga tsa da pa tanda pa jen zanda chow duin si zhore da. Ta lo kong tsuma nga ta tong nga zi ka ta no, nyehi da sa ka ta tong lo lik. Ta ka tsuma wari, na pa tsuma wari, cha da zi sa ka, kong ba wari.
2: 安置的就马车呢，等干嘛通报员，要那面的个体的，等你仔细的。
4: 那能是专门的。专门的不是干干多。好的，那是。那他听，给哪样子来进去检查他那吧？因为他不能拖着那手印。那毛病，老弟那里的，你给哪家里里的，你去特别给那边有些准备特别，这些问题手印。
2: 有，也是都记得呢。中午那不走，老师呢，后面杨队长嘛，一把学员年底节后面收上下就能。老师别为他们三弟人了，他图个没有养人。 老师的协助配置当队呢，军体灭霸绝绝当工片当中呢，老师军体配置用于了所在。第二天，老师杀掉几个女巴当，滚雪老师走向，小勇姐配置接了训练机，老师顶了进了卡小巴当，慢慢将队伍更特别，老师捏着呢，感情能够，感情一诺。

0: 아니 언니지다 사장래 챔기다야. 딱 언니게 제와들라 코랑게 아제 땡조 쉽지는 그래. 코랑게 아제 어디? 코랑게 아제 근데 숨도 그 아니.
1: 예.
0: 코랑게 아제 숨에 채나. 다 추도 니 야고 쉽도 거저 담는 토라. 코다 바다 채야 숨기. 뒤도 응아시다 가조체. 원내 삼러나 뇽조 쉽초. 알레. 뒤도 치랑라 뇽조 가르중야 아니.
1: 탕아 깨지 마도 배 뇽조 쉽도다.
0: 레제스다. 내 로봇이 야고 쉽지 않다. 넘주 샘춘춘체 칸뇽뇽체 땅 아랑라 샤샹나
1: 카베부체 함부차부체
0: 어제 뭐네 꾸루 샘부다도
1: 꾸루도 샘어줘
0: 챤나
1: 콘도 시부스데 줘 그지시 그지시
0: 소도라
1: 라
0: 장부시나 챤나 찍네 네 탑으로 약쇠지다 니네 네 초보 약쇠지다 야
1: 터치 터치 터치 도달라
0: 너
1: 아야 섬주슈 응 다 제마 있는 나 그주 담네 첩심마 마세
0: 알레
1: 챤나 신 좀신게 찹지긴다
0: 좀신년라
1: 어
0: 챤네 야고 섬주 온 거다 아니
1: 제자 챤나 야 근데 쉬어줘
0: 알레 까마에네 순냐나다
1: 그주 담네 낭데다 규제티 간체스야 오르베
0: 그지 거저 담랭게 나도는데 규제 되게디 나도 군대 초에 나는 연구하랴
1: 초에 나네라
0: 어 땅 안 저 군대 초에 나게 된다 춘춘도 저라 토나다 님심 망도 쳐래
1: 하래 그랑게 전화 님심 컨테스는 거야
0: 내라
1: 어
0: 배차차서나 랑가가더니 부지다 부모지 양보 요구도나
1: 어
0: 된다 춘춘 지게 토네 코니 사장 이미 내 하고래야
1: 어지 간제 사고 거래
0: 다 부지다 부모지 되는 수 용도 잡아 부모지 섭섭 맞이 해봐 제제 록신가데 땅 쓰지 동소나
1: 어
0: 푸디 람생초용제 개체만 중아 아 나서 담아 중에 어제 어제 와 맨한 저거 지금도 가 샤코 랑가가 록신 두니 여러분 아 오 두스 세녀디
1: 어
0: 사장 말해
1: 사장 말해라
0: 오
1: 다치다 사장 뭐네 인 컨데 시그
0: 사장 뭐네 이나 보면데 록신가 데 땅스 좀 봐라 봐 푸디 람생초용제 랑 샤라 이봐 록신가 동제 타이네 샴제 강고 쇼기 어디 사장다
1: 호슬라 오늘 그랑게 님시 여보 싶은 나도 와
0: 이더니 전동아 저 님시 체셰 봐 가시라 윤대 초에 나게 거처하다 체처에 니두들라 토나만 소래
1: 아레 타잖아 초에 줄이야 그줄 니주 컨테스트
0: 내가 아주 미스 니디 콤바비디 체체 싶죠야
1: 고모부디 계속 가라 그래
0: 깜바 예마 빼어 다가 락바 예마 유 깜바 예마 빼어 다가 락바 예바 유 시그
1: 하 두스로는 두스로
0: 네 아니 두스 아니
1: 락바 유단 란케 갈 거다
0: 요요요 다전에 지난 그 파츠 때문에 깡보다 라고 냐보 유지 패다 딱딱 대고 도모도 미스테
1: 하지그래 지그래야 그랬어 아 대 아니 독스로
0: 세다 국배야 소리 좀 들어야
1: 오늘 괜찮아 사비도 와
0: 진짜 제 두동 아주 숙불라 사브라랑디
1: 올
0: 제제 동에 캐쳐 싶지 와래
1: 제제 동에 캐쳐 와서
0: 어 떠라 사브라랑 버와 마 제제 땅 매라 사브라랑 버와 야 제제 동
1: 하이 딱 꾸지 사브라 자로 제비나 땅땅 라디 개바 그래 오래다
0: 용아 다전에 지나게 지나러제 제제 떠나다 딱다 내게 도움도 미스터
1: 영화 영화 영화
0: 떠나 사브라랑나 매라 사브라랑나 지난 저라 잡아 심지도
1: 조수
0: 조우공
1: 뭐네 이 안주 도나 제비나 초여줄이야 구여줄 니 진짜 어렵다
0: 이 뭐죠 다동안 또 남주 깨자 시도 잡아 깨치 좀 예래 깨자 시도 잡아
1: 깨치 좀 예래 깨자 시도 잡아
0: 어 지다 전에 미니 카트 독도 잡아 깨치 뭐 시도 잡아 야
1: 아니 깨치 뭐 간절 시도
0: 잡아 에너지 잡아 전화 써야 랑카이도 그래 딱바르신가 저 칸베부단다 괜히 요새
1: 괜히 하베 키베 마도 지금 니 요즘은 좋아
0: 딱 괜히 뭐 이거 차셔 이네 키랑도 지 딱바르신가 저 칸베부단다 치자 땅이 동안야
1: 처음에 뵙겠지 마슈 키부리야 니 주도 가바지 토래
0: 멋있는 라스타트샤
1: 치매 가져가
0: 치매
1: 어
0: 잠시나
1: 쇼다야 쇼다 쇼다 쇼다
0: 네 깨 전부 쉬우자 그래요
1: 어찌 파셔 여기 거드 좀 다리 깨 주우스전에 차라운
0: 깨 주주자는 딱딱으로 대기 말해야
1: 따다 대 말해라
0: 어
1: 괜찮으세요
0: 다시는 괜찮으세요 랑 카림이 그래 아. 딱 빠르신 아주 강배 고담 라 괜히 유제.
1: 괜히 락배 기분이 맞아지기 내 요즘 아주 좋아.
0: 딱 괜히 뭐 이거 차셔. 근데 저랑 특히 딱 빠르신 아주 강배 고담 라
1: 진짜 되게 누가 나 처음에 되지 마셔.
0: 히불이야
1: 내 주도 가라지 도래.
0: 멋있느라 사드샤.
1: 재미 가져가.
0: 지금 해.
1: 재미
0: 재밌다. 내 레모도 가야 하니.
1: 오늘 딱딱 대보소.
0: 다카도 저기 깨치면 잡으러 봐.
1: 와라 와라.
0: 양 가로지 깨 춘추 싶어 잡으러 야.
1: 가로지 그냥 깨 춘추 잡았어.
0: 어. 맨날 네가 침보 김도 가고 싶어 저기 나한테 짱맞이기 와대. 푸시다 보면 저 가로지기도 나. 깨 춘추 싶어 잡으러 야.
1: 아니, 군이 깨 근데 시작하지 그래.
0: 이래서 같이 그래. 아. 上课去得呗，俺教过不
1: 赢。俺我才去，要你们去。
0: 路的准备搞好地吧，我才开了嘞。
1: 是是是，出马。哦，俺今天赢钱了。啊。俺啥了？休息个去。
0: 干嘛了？你是多呢？
1: 我那人，俺你。那你抢啥个？
0: 抢啥？用啊！对，该群主什么家伙多啊？
1: 我知道，人家那没人要嘛的，没人家活动要嘛的，怕陆续这些该吃就这些，哪路人？
0: 该吃不就到当当我顶嘛的啊你？
1: 伢也到那天买的，
0: 江老师啊！啊！俺看的是对面，你叫古巴伊！
1: 哈哈哈！俺我咋些有你么就？
0: 陆通的路子吧，我才也看得了你。
1: 对对对对对，什么？咱今天赢钱了？那让个小鸡哥哥，
0: 怎么了你是多的？
1: 我那伊，我你抢是假个？
0: 抢噻！哦，有啊。都是其他各路今年说的叫嘛的？
1: 我那看着不要的，
0: 看看今年着不了。
1: 我那伊，跟着学堂里开就学多了。
0: 有我穷，听到俺说没平时跟着学的，跟着特别学不学个呀？
1: 呀。给这条不算修短呢？
0: 别呐，阿家了你，菜庄南菜牛瓜起不了吧？
1: 好了吧？
0: 但看你读书呢，给这忙是太不了呀。
1: 阿嘞，看你给这看这修短。
0: 但是那个你菜牛呢，阿家了你。
1: 有啊有啊有啊。
0: 你那，阿这怎么拉的多嘛？
1: 哦，这阿家养这拉的多。哦，菜是干废呗。
0: 哦，菜牛瓜用的。
1: 哦，对了，
0: 可是个嘞，菜庄南菜牛瓜没用，都都牛瓜用的嘞。
1: 哦，这白菜是呗？
0: 哦，白菜带是牛的。
1: 哦，对了，
0: 哪块白菜给这白菜牛吧？可是个嘞。给这腿板打打，
1: 但我那一等下那么些长个脚架多啊，
0: 就是那么些长个脚多啊，
1: 对不对？
0: 那么些长个没上面好了吧？
1: 我这你给他补了呗？
0: 我这俺补打了，
1: 老尼毛多吧？我那全部修差多啊，
0: 修不差多的。
1: 哦，我这修修起啥？
0: 还是个嘞，俺不过阿来别个明白呢。老尼现在修不差过去，
1: 我那叔叔爸爸长不修多啊？
0: 莫让爸爸长不多个？
1: 都不是的噻。
0: 听啥去？还是个嘞，莫让爸爸长买不起，亲自教了，怎么能打打得个呗呢？
1: 啊气！但俺介绍会写透明度的，
0: 写透明度了。
1: 今晚俺老婆在这打，我先在这吐奶奶，介绍会写没？
0: 介绍没写吧，肯定是。过干了！
1: 俺你介绍写的他妈退不了，
0: 介绍的都退不了的，没拿没凭证，我准备去读呀。妈现在职业缺娘
1: 了。对对对，到这了，到这了，到这了。
0: 老，
1: 他都俺都感觉他们开始拿老了。写出钞票的更多。
0: 对对对对对。
1: 那个听这几个阿姨。
0: 你了？
1: 嗯。
0: 用啊用啊用啊！当前的敌人也得呀，将那个城西当前线，北线是当上。
1: 我去，京剧给那边同你了哇！
0: 哦，京剧。
1: 哎呀，我喜欢不南山
0: 的。那是那是那是。咚咚咚咚咚咚，踩踩踩踩，唱。俺都。

0: shatan kalu dayang kusum be hibe kaji dayang se dira ta da da yang ke dang a la so ba te so la nga so shatan ka tenji ko no ne me jan ti ka je dayang se ande ji ta de ren chen ten je ku lu na yi shi ba yin na di ka je dayang hi ba te nga so yi ge la zai ya wa ni yang se ni yo ba na ni yang la gua len de ku de je kong tu san da bo te a de ni 이게 chanju hai ke jabal yang jing aro tang hi bi ko kung tela tung ni jaba yang jing aro hi bi ka jing aro te yang la kwa ne ba ta yige chanju hai ke hi bi ka ji yige te sa ji la kwa ne ni ani jaba yang jing aro tang se an de da kang da yang ko so bi hi bi ka ji da yang te ni da ani kwa chik ti jar ni ani yang sa ni si hi bi ka yang de la kwa ne da te luk ji shi lu ning ba de che re za na ta sa de ben je ki lu de tan de ka sa la da yang hi bi ka ji da yang te shidang ka la tang yang sa nis chi bi yang zan main ba yang zan main ba tani sun yang yin la zhu ji da din bi ge tani sun zhong zhen da da zha wo de yin de le kang ge dayang ge sun ba se de le no na sun yang yin la zhu ji ge yuan den da din bi ge chuo de ji bi ge sun da chuo de ji bi sun de gan de de se de le jie da wa da jin yi ba ge di bi ge qi tang ji ji ni lu ani man ru man zhuo wa xian jiu ma lu ba dong ba yan xian jiu ma lu ba tani de ma shi bi ge den zhe ge あ、そうでてきた。あ、ダイアンクソンビス。お、てんじゃくダイアンクソンまでスレイセディル。あね、ジャミアレス。お、ディンドルチェタワでジニバディビキチクンジニルテ。チェタワイエンド。マノマンチョワ。あ、デジャクカンバ。ワンボーダ。ミバ。あ、ラランソゾグロイ。ニバタンチャビゴニマレバルトテマ。てんじゃくソンヤバエンザ。ダイアンクソンバス。てんクソンベテスレイセディル。ジャミアレス。
1: たてじじちゃりせでる。しゃたんがてだぶか。ちたんじにるちゃたわいのまん。どんびか。あた、さんじじすんたぶ。てぐともまいばがだちんらぼでちゃりせでる。なばたんじちんびがやしれす。ちたんじにるちゃたわいけちんびか。あにやひだひらぶてれす。てだぶがひらて。てんたんばぐんじゃびやんてれす。たこんどがそてこらもぼちけさんばれ。てんじるちゃてんじんじゃびやんて。たとにひな。じちとになばたんじちんびやしやな。なばもとびやひてれす。 얘기 되게 다진데라 때니 아니 드자가 칸다 참이고니 아니 제타와데 진입하고 치슬지 아 내일 때도 좀 하대 아니 만으로 만초와 현주 만으로 봤더니 넘버 시비가 상직 순대에 좀 말이 어 때인들은 잠이 양세야 되는지 고안해 되네 대답하고 단 잠이 안 되다 아 되네 제진 잠이 양 마세다 잠이 안 마신다 잠 까르보다 되는지 그 나로 나봐요 와 대답을 했어 제제 때라 때니 아니 니가 쓸라 dāyāṅ kāṅ sūṅ kēn jī sūṅ bā pōṅ rā bō tē nī jābī yā jēn zē tē yā tā tēn rī jī lā tūpa tēn jī rīs tē jī rī zē tē shatāṅ kā lā tā sūt kā nzē tōṅ rā bō shī bā yī na tā tēn rī jī lā kō gī bā rī tēn rī jī lā kō gī bā rī tē yī rā tā sūt dōṅ rā bō jī jā jā bā yī na jē tā wā tā jē nyē bī dī bī kī chī tam jī jī nī lū tē shēn jū mā lō bā rā dōṅ bī kā chī kāṅ jī nī lū shēn jū mā lō bā rā dōṅ bī kā nī pā tū shū mī kī nī sūṅ yā tē sō mā sūṅ bā rā shī yī 제는 잠비야 때라 고스 기바치 미코니 에니 샹사바 인스 아 자양코 식숨바레스나 강 강데 니가스라 시다레 데 미제 시다티 오긴 잠비양 히바텔라 츠 여바이나 아니 시다 제진 잠비야 때기 아 자양코 숨바 아 디 차니 온 때라 샹사로 히비 츠데 자바레 아 디들 니가 라테 아 디니 아 콘드 아 루나게 시바이나 아 아니 나이니 발리스 자와 샹사사 그 열잔 때바 보다 데리지 차대 바레스 대처리 세디르 아니 아 주진 이바티스 다 최지 스마 대처리 세디르 귀왕기 따이와라 샹차 와레 더그 측대라 강기 미교 응에송비 따히와라 샹차로 신 측대네 시움 다데 디가슬라타 강기 미기니송비 따히와라 샹차로 히비가지 내가 때 샹차사게 여때 따히와 차디 데인들 다 따히와세안데 강은 니좀비면 니고라 다 냥키바다기 예스 먼저 여바리 베나 야로 로자게 아 아니 하 천주랑 이 중에 되네 로체 나가자 몰라서 바까 하 창발랑 이 중에 되네 난리 뺀지 깨주 치다다 바는 쳔바이나 아 되네 신레지 파바 신레지는 이 중에 나 되네 짜들은 지 된저게 천주 간야나 차바 간오는 이 중에 대 대마이 바게 되네 산지라 안이 중에 되네 양요사래 대유 뜻으로 돌이 해봐 알아 양 떠오지 먼저 만보여 바래 마치 라랑 소소라 쿵두자데 젠생야 아니 라라수조라테니 히지 여데 바지 다음에 이제 미사 간들었다 수도 변신 그 이게 봐 나이시 바이나 니까지 다시 와서야 돼 아다 자가지 사신 쓰여 바가 나니
0: Jaga je kela, tini la wangshu la tini sada shiwa,

那产泥像产泥，哎，你这些钱是哪？你老板根据原成金利息嘛，那么就借，明天借吧，根据有一个月了也不下死，是呢？你他做把单价个啊，等你学了个几点呀？真够了，你咋得了？等你，你咋得起来？真的，你啊，垃圾是，差就别垃圾是。我那第一个就做把单价个吃的，个短的干的起来，你呢？老板根据原成金是不干死了他？第一个就老板，老板是啥的？다 능바가 미니히 야바이나 아 사비 라바르모치 숨세니 라바 처전지 라바당 라바 띵엔저지 라바 라바 히르지 라바데 라바 쏘요바 데다베 라바 숨 쇼레 와자마이 바 라바 숨 용즈즈 바 라바 숨 차창 끈지더니 이마 아 이자다 오 데치르즈나 저바 오 라바 탄지지 윤자 바 리시마 나지 제히비까지 리시세야데 아 다시 땅게 자이찬이 히야바이나 아 슈로바 그더니 리지기 용대서 아 디에도 자가지 슈로바 자제그 아 지루대서라 디니 리지 예스니 지요바 아 리지 예때 자위찬이 해바이나다 자가지 나가세 그더니 아야나그모 파피 머리대서 그 아 아니 따지니 아 디니 저에게 디니 자가를 습바이 아 디니 그지니 지니세요 디니 리지 코론지 깨라 아 아니 리지게 그노나 달아치르잖아 아니 베다세요 아 데 Jengi dan ngan so tsu tenjir shibayin na Ani hiba da sawa da rikba O tela gogi bari Dindil zayi chani rizhi hiba de koro Dra dobi wanda tangbayin na Janzi ji ta rizhi ye saya ta ma Yang na misa gen tsam tsana rizhi saya de Nyinga la ya gogi gap tende yo bari Ta wenja ndi ka ji rizhi saya de Dra donju wanda tangbayin na Janzi ji tene rizhi ye la gwanri Rizhi ye da gangri ye se di la Nijue rizhi Nyinci rizhi Chujun rizhi Sesung rizhi sini, wata rizhi dila, ye yo pari. Teko nono ta niji rizhi tabanan tsuen bayi nina, niji rizhi tsiji jinzi sini, zayi chani ko tsiji mambu ji ta, shuri shi yaba tini jinsa re. Ta teko nono zo te, ta gariza gurubu ta, shuru waji la deso la, doi ba tang, deso la ta, kuru sonde ji tsiji la sabu, tini tsiji mambu ji shuji di dribi ka. Tini ka ta, yon jinsa re, tela nga zo niji rizhi se kyo re. Niji rizhi se kyo re. Tini dila, tisi kwan tang bayi na, shuru nge ji, ta lo jito nga ja ka dila. Ani to tambo le rizhi ge gu nono, tambo ngiji rizhi di shuwa yinze gu. Tene nyingba de nyingzi rizhi se, tene nyingzi rizhi le yinze se ne. Zayi chani ngiji

이제 맹아 던져 생 쪼다 뭐다 돈로 라서 봐 대소라다 팬비그 가르서 그러고다 내한 드라마라 대소도 봐 혀르시 뵙거든이 맹아 되니 난 드라마다 아 대마이 바거다 메주콜 되니 나니 몸보지디 디가 같은데 지사 디인들 수수 리지다 리지 예가면 지 탄주도 중앙 어디 되는지 다 대소 리지 예보다 아 자세 지루는 세 많이 나타 쿡두산 그 소다 어 요거 짱하다고 차디 와 디네 리지 다 리지 마 난지 주스 와 디네 리지 그 용대서 마셔 발라야 제답 리지 봐스 디네 쇼로 빠지 리지 기 마 난지 제 나바 니니시나 라바 띵엔저 라바다 라바 히르지 라바다 라바 츠르지 라바데 라바 끈지 연저마다 민지 죄바 끈지 여세니 아니 대주 모짠 대비 그 민당 아 디네 대주 쳐바 대비 그 치 아 아니 치 뭐지 추어 베비 그 디네 계시 그 죄바 어 대소 그 이기자르 죄바 따뜻 강리에서는 아니 이게 좋아레스 이게 그 좋아데레스 이니 이게 그 좋아데 라바끈지 연접하다 리지마 탄이는 지 지접하다 아니 민지 제바탄 지 이겨접하 어 던지겠다 이게 그 좋을 때 아니 아 히바샤진세니 아니 히바샤세가 됐다 단자위 치지 아니 히바샤진세니 아니 단자께 봐 어디 던지지 차 단자께 봐 어디 던지지 차 단데가 가슬라 아니 라바끈지 연접하세디라 라바까지 연전동 잡아도 간절하지리스 된 라바스지 연전동도 간절하지리스 이게 그 라바스지 연전동도 간절하지리스 해봐이나 지 제단가 남바가 되니 용그 죄자때 아 되니 라바슴 그 나는 디드바리 다 쇼로비 리제비 기바치 정하래 쇼로바가 리제기 보고 된 책에도 마시기 봐야 세발라야 아니 양세지 이게 그 좋아하디 리바키고 그레스 리바키바텔 라리바리스 디인딜 이게 그 좋아하디 리바 마시나 쇼로바 기른 선바이나 고 리지기 기보고 텐데 책이도 마 시 토마레스 아 대책이는 냐스네 바야 용타 요마레스 데 드니 아 민지 제바건지 교세들 다 대니 오 덴비기 미 제바르 덴비기 치 아디 치기 튀와 잡아시비고 나그 제바 탄제 이만 잡아데 아 아니 양사지 이게기 좋아 아 데레스 양사지 이게기 좋아 고니 데다 쪽기 바레스 데인디르 다 아 텐진 디고노나 다 덴제지 양사지 이게기 좋아 데스 코르라 아니 짜드 테니 아니 마히 바샤지 인세니 아니 단자 왔던지 단자 왔던지 차대 왔던지 뭐야 단 대처리 있어디라 아 드링크 아 가스베베 휴장 난데데 띠 아니 디세고 왕기 아 드링크다 아 지리가 참되는 나는 야지 띠데 드링크다 존딩은 노나 존딩은 노나 자위 찬이 아 아니 가서데 취지가 노나 아 드니 장한 그 취지다 다이와 그 취지다 아 기바시다 해라 희니 그 취지 어 대소권인 가서 막 안도 디지기 바다 아니 되니 좀바 단자거 되니 직더라마 맞어 다디고니마 안잡아잡아 되니 지지 디인들다 대담 제비게 사이자지데 친세디라 취지고 기바도 치레스 시다 따기와 히비가지 따기와 때라 닌전동 찬 히바이나 스드뱅제 그 따기와 때 가는 닌전 그레스 야 때라 지지 야는 전생의 공간에 요레스 좋아 담보이 되니 닌바도 치레스나다 좀바 단자 좀바 단자지 가슬라 아, 드니 라바건지 연전지 리제 마나지 제시비까지 드니 라바건히비까지 라바테 강인전지 리제 마나지 제시비까지 리제도 강인전기스 와다 디코르라 아 아니 가서 아 사이자지 그 드와그 존다 보시니 야바이 아 아니 지줄 혼디가 노나 아 아니 가서 니슬 아 다 선지바가다 돈지 그 용디 니 네 아니 가서 바이게도 만주니 아니 지르샤지 되니 아 아니 지지 환생은 나랑 가서 양치는 자리용 정말 다시 될래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미고마티고 데체네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데 송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이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이용 가봐. 제 덕에 가는 터지마. 다대 수이싱아.
1: 다음에 봐라. 그의 소나리. 랑준들이나 나 스스비 상처라. 루촌데서 사주지 고고로 아래야.
2: 너 앉아봐. 여봐. 저.
3: 今天今天过我苏联行吧香港组团体加大南兰托个加巴帕旺达运职行李杨仓个达巴拉加国西队木树绿木池的布若斯里巴当加宾国巴帕旺西巴马西加巴银南地的杨金平个达巴纳小巴西今天今木树罗布若斯行李加大团体整个都得行这地呀木树绿让年轻年用了地呢 Jingo xio toba xiong wa ma si. Jingo ro, nga su nyi nyi jia tu kyu qie. Yang chang ka daba, nguen la jia tang tu nga bi, hua yi yi sen para, mu shu liu mi na, su su daba ma tu mendo nyan ni, ye shu hi, yang jing ping da nyan do, jia tang la xin pa si. Rasa ra, chen pie yung gi, nye ma ra, min tu ka te kyu qie, zun ka na yu bi, mu zi ki ra, ngin ju xiang go tu la si.
2: Jio ba ya hu, jio ba! A bun de, ga lai jing zhu.
1: 打，
2: 这么开的，干来接啊！呀，
1: 就。

0: 不是咯，这两天不我怀疑真的人。阿公，这里俺来三门西八旗的去，俺做啥子的？你阿家庄没得弄啊？干的着的？干那一日，去俺宁都着，你妈老得把工给办满着，得把工来加几笔钱去。哎，空给我了大哥人嘛啊，我了大哥办。
1: 무저께라 두보 조조마리야 에에 지세나 무저께 다다 잘못 하나 이마히

0: 무척해.
1: 아고. 아고.
0: 보, 진짜도. 고수치랑 님바시야죠.
1: 두부시마쇼. 아고. 그생아 너체 절렁아지.
0: 제 생각마지. 나 제일 다키시네. 나라라 잘해 타다.
2: 아. 세라. 근데 그거 나지 그 용비. 좀 사당 진짜세동 두부시. 아, 다루 빠딘 된게.
0: 무척해. 세세지. 아고. 도기 체몬데 여차지. 나졸라 시진여마 하르이여리. 대바군게 나졸라 자다졸랑토네 중공예존제기세.
1: 대바군게 나졸라 중공예존제죠?
0: 야, 무척게 다바메나 자다졸랑토레 단체 주토기 수여리. 아.

0: 제 증자 그도 이야리 뭐 도저 말해. 어고.
1: 근데 간에 거지.
2: 아파라. 내가 자가 저 접번에 니고 세지. 치료나 니지. 내 인지 잘러리야.
1: 용 인진 거세 잘러 있어. 나를 막게. 근데 파 유콤.
2: 응. 예.
1: 대진 용이 그를 주나 지. 내가 저를 대비 취배대 댄서.
2: 아파. 내 입에 거야. 치룬 게 나라. 니마 체리 겐돌룬 둘룬 라좀 선도다.
1: 제야. 저를 선스 지.
2: 나 무슨 세지 다산도 산데. 아빠 치진 총진 나로.
1: 최코 다산도네 진.
2: 아발로. 무총게 다바네 자다 총나 토게 또 체히리야. 아. 무총게 세고가 다다 강한 투디. 나지 다산도네 센스게 시상도. 코도 주보 지세네. 키카네. 개자레 로나. 아빠 지라 핀바에 남이 시상.
1: 제대로 진동 야더. 저런 야태용 자리. 손어동해용승게 손 손님 한번 내손
2: 아파라 투지치

0: 다바톤 체츠 파티 헬린테 콜레멘도
1: 헬린네 마코 롱고레야 리데 녜 보모 화이도 아코 진포니 징고로 따네 무슬로라 쳇세 주메 다리지 자 하사는 드이차디 녜 무슬로도 헬린 마코나 나 보메 야 무슬로 마오나 쳇메셰 녜 아코 진포도 보모 화이니 스마 시주야 페
0: 야 루 쵸 쵸
2: 쵸 쵸 쵸

0: 사람 접시야 왔다. 다 뒤간에 멋침제 락단단제 고셰 여기에 소제. 대? 대? 모두 이게 강가가 돈도 미지르르다가 싶다.
1: 쉬자 쉬자. 문내리 샤.
0: 싶어 쉬었어.
1: 니데 돈은 뭐냐 아예 쳐버서 가능아. 어제 범년이 배.
0: 너 변년이.
1: 로로로. 거기 태라로. 거기 태. 로. 지난 쉬었다. 지난 쉬었다.
0: 지난 쉬.
1: 지난 쉬었지.
0: 아, 지 지난 쉬었다.
1: 뭐 어제 저도 왔나? 제상 알아래 윤대로 대스 유로 전에 문내 키랑 능시. 에 나도 샤오비 주자 주제. 오늘 뒤져 놓고 야구 치고 간나가. 다시다. 나랑도 총기. 쇼케도 독스마윤도 장마 같지도. 개 염려도 저 니지하를 송아. 가는 난가. 혼자 쇼케 맘내 양아. 개지 장도 더 지그리. 그봐. 야에 여말이 미카지가 다가 장마가 개기 요차리. 너네 간나가 뒤져 칩벌 썩이 알아요.
0: 너네 칩벌 썩이.
1: 오늘 독자 숨. 네? 야한테. 개니 다가 기소나 샤송아. 원대 치다. 아, 지금 안 내가 진짜 통보라고 줘. 그래.
0: 세고 사기.
1: 뭐 재산 갔는가? 어. 그래. 뭐지? 보여줘 치기다. 어? 뭐지? 포에 다 잡으면서 뽀가 야 용맥이 너니 줬어. 어. 야야 뽀야 야 같이 같이. 다 가서
2: 내가 공부 못 줘. 내가 공부 못 줘. 난 뒤 모더나 대뉴 요 말어. 다들 구유 시험지 준다. 지금 공간 매면 공간
1: 매. 어. 저러 와라. 누구의 취미사 되면 누가 근지 세 봤다. 좋게 나가네. 넌 진짜 저서 코를 매. 와. 다 가서 같이 오래다.
2: 보라.
1: 야 보 같이다. 망스스 치.
0: 보라.
1: 다 가서 드리는 공자지나 영이.
0: 네 계속 장구 치세. 몰라 지나 오늘 좀 좋아서 그래. 다 이내 비상 아주 좋아서디 오늘 좋아야 할 시간 챙겨왔다. 최장 쇼가 소도 죽다. 권다 강구 죽. 학벌도 내사 용도 대. 둘러 장마 최대 배송 걸.
2: 러르.
0: 그냥 아 좋아서 봐 통주 면다.
2: 러르 러르. 딱바리 소치는 가르치고 있나.
0: 어. 아 몰라 몰라.
1: 뭐 잡아
0: 먹었어.
2: 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1: 公公妹妹他可让我想着去死天界了许久俺从不报警男女人呢没了怕老鼠结尾现在特地不拉空死的吃住我们多呢俺们呢老鼠吃满天送啊天界死的特地不拉个吃住我们多呢我呢没老难带不能行俺在送你的给别的通送啊 天界错俺做杨家
3: 记住我们老难记住我们老难

0: 我们那边买红，我们那边买红，我们那边买红姐。对的，摸了个让的，说的，说的。我们那边买红，我们那边买红。摸了的老年卡都。
1: 老大卡了，你们蹲。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2: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1: Tiri. Tiri. Tiri. Tiri. Tiri.
2: Tiri. Tiri. Tiri. Tiri.
1: Tiri. Tiri.
2: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1: Tiri.
2: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1: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Tiri.
2: Tiri. Tiri. Tiri. Tiri. Put them to a near bomber than ye, and the hug was near. Could just some imaging at two day.
3: Mind the bed,
1: yeah, yeah.
2: What? What did I mean that? Tom Mata?
3: Oh, my bed.
2: Guess, Maria,
3: I just don't want your mother. See, dear, did you talk of Tula?
1: Can a marmola?
3: Yeah, what's it? Yeah, yeah, lapa. What's it? You know that? Yeah, yeah, lapa. What's the latter?
1: 答应那几个人啊家下到底可就了啊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了没 딘데 통아야 요 말다.
3: 다이 짜니 나셰 마요. 아니 데고 딘게 라바 수주브레. 뭐시네 라로.
4: 어쩌네?
3: 난 길치리 대 치제 가져가. 아니.
2: 네 길치리도 줘야네. 야 윤결음.
1: 야 딘여다. 어찌디 가린 소라지.
2: 저. 헤이. 정말 말라. 디 미산저르.
1: 아. 아.
3: 다가 저부 격제라. 아 다.
1: 투이.
2: 뭐라 레스 레스 레스. 어 딜자.
3: 다 이네 베사스다 엄마들. 다야.
1: 어디 가져래. 다디. 메소 고스소니 코리.
2: 어 할게. 저 미스르부 교도와. 내 범인님 좀 뛰어가간 자수만 끼치네.
3: 그것도 그런 룩 스타일.
1: 가리. 범도 뛰어가간 자수세. 범도 뛰어가간 자. 파치, 사파가니, 끼치를 사파자. 저 땅수 사파자 야용. 시종권, 사파니, 끼치를 시종자. 드네 나로 아자라가 하고. 넘겨 기란 끼치를 맞춰봐. 덜 끼치를 수여자주. 군이 갸르겨. 뺏사수.
3: 시다다. 끼치를 춘주지게. 지조 조회 나는 욕도 그제수면도라. 陈杰祖, 听那种冷鬼, 等到群居集了,
2: 就这肯定用过玉面了, 三线冷牛玉面了, 야야 오케이 다 진짜 해결해 봐 신문지 해결해 다 이네 너 차이타만 전 난치를 와서 아 네 보신 내 환량가 쟤니 知道的吗 요시 요시 소스 드네 어어 이 도신다 아 대단히 인지 부시 어려 신피자 치료 안지 다 내가 라면 차이 나서 들다 왜 에헤 에헤 마이땅 에이 这个 我昨天不是买过了吗? No, sorry. 哎,sayonara!
3: 这是他考过钱了,给我了你。卡里给的,他听的。卡里算了,算了。你今天买了些,别人买了些,家人买了些。我们自己也看不中。什么男人,你过去没事。阿珍。哦。让马路,让马路还可以吧。这,咱们让马路拿了些。
1: 他现在让我。
3: 所以说明日一家要过地下别那差下呢鸦片说点家随时去怎么了姐看长郎不如给你干个了吧那也能读我那姐听得起他就能背了俺们的母我想知道是哎呀呀那个我来想哎喂老母姐哦我破眼睛大我怎么过去来送哎啊过做菜哎
4: 哦，见俺公交那辛苦人的哦，幺二八姐，开始那，开始给我的新郎中介，现在两个开始新郎伙的消息哦，当过马青姐，叫个谢谢新郎伙登去的哦，看这个，我你弄个看这个，别说新郎伙东西别呢，哦，大郎是代表的你新郎伙可就是中介不得你苦下哦，看的啊，大姐们说起马龙姐哦，我这边姐，你给就丢个。
3: 可是和杨姐可以给，主要都是这些。啊，给工作啥吧，都是新郎活都给。哦，那就阿兰，杨姐可以叫个哈过呢，咱对阿姐是个嘛事。哦，杨姑娘，你啥子要的吧？啥子咱得新郎活出个东西。哦，哦，哦，哦，这，对对对，对对对，对的。哦，对的，这杨姐回来吧，咱们当你们去工作啥的吧。哦，没事，我两个男的真正是茶园的要的吧，他让我新郎都给。
5: 哦哦哦哦，我还过去的。哦，那得力你带我们去回来吧，当我们去，俺就马上就叫个谢谢谢，那等个人滚去。我到大爷那，那列车说列车说哦列车说。哼，真也是的，哪个俺们说读个？不过老子口音呐。车站叫，对的，就是那个干什么的？因为原来那谢那干什么的呀？
6: 车站，
5: 那简直就是个新马的啊！
6: 叫，叫都是干什么的？
5: 这都是那居然说的错了啊！怎么了你？呀！喂！啊！阿姐，所以是多吉，居然偷了金子，没见啊！
7: 看嘞，红房子哎，当过这些，这些看民都觉得过了就给要买的，大家那个吃住喝了吧？哦，过过年不用你，不都过马子提嘛用了吧？然后没得？哦，提嘛用了吧？过卡里边给钱了啊？啊，结果了这家，谁家结果？哦，这银当当，这新的银当当。
5: 他们光个个姐嘛，这边牛你大年的都过啊，过把当过用个啥？哎呀，过卡通过来，拉萨青稞啤酒，要的姐，青叶独栋的江西白酒，要的江多啊，阿姐，江送白姐，江送白姐，江送白姐，腿姐，腿姐，腿姐，不对，看这还是要的，
3: 这他的，
5: 我的，
3: 看你没有过来，其实，
5: 没有了，你们到今年要了呗？
3: 这就是拉达罗萨的罗达卡里奥人的哦，他当大姐姐姐是，
5: 他什么？哦，真也是的，他都按准些呗，给就弄做，你不读个？那这个苍毛了，今早个展览不如前日给就点儿的。
3: 他个让人，我让做泡面的给泡松草白给一点做，看那些面的鱼肉，捏了捏不赢的捏就要吧，提出些呢，要我可再要的啦。
5: 他个让人，没了大白米一样。 让了掉啊！面龙过来，南北两家，就嘛，说说面龙，忙着洗罗呢。
3: 他个哪里？南北两家，就嘛，说说面龙，忙着洗罗呢。